어마어마 어스라니 우이 어스라니 아 메사 어자 이 남이 어덜롯 아 메사 어자 우이 어스라니 아 유미라 메세 우이 어스라니 시시리 아마프 요스라니 원이야 웬년이 바타타비콰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 우이 누워 시세 우이 베리에 헤 우이 어스라니

수 없는 이유는 딱 세더라. 오비아라니와 메세워야 냠밀피리 비비야 파바 오비우 파바 냠베 다 세브라 오비우 파레바야 라디에

0: 보통이 아니나요 오하네
1: 헤이 미스터 사워드 오하 원하드네 와드스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니아 쿠소 세워보나 니아 와냐

나는 지금 아무의 진리 뭐 밤에 흐르는 산미와 라디 아 나는 지금 아무의 진리 내 사이 conforme que a gente é essa, tudo não vai rir. Ela é a tua.